0: 빨아 더 비세비. Hey netizens, this is AG from 다이 다이 조아니 마이키. Oops, 색깔 나온 밤 따위 살리 바깥 다오 먹 브레이크 바 따이 산다디
1: 가드레인.